함께하는 음악 여행. 깨고 싶지 않은 꿈. 하지만 눈을 뜨면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꿈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디지털 액자. 흐릿한 풍경, 미묘한 빛,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으로 영상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꿈속을 천천히 걷듯이 말입니다. 눈을 뜨더라도 영영 깨지 않게.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도명일 가수의 이강산 봄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강산 봄 소식 듣고 왔습니다. 배가 꽉 찬 것 같은 압박감, 즉 복부 팽만감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면 소화 문제나 호르몬 변화 혹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부 팽만감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이거나 또 빠른 식사 속도, 장내 가스 축적 등인데요. 다행히 음료만 잘 챙겨 마셔도 소화기관을 진정시켜주고 가스를 줄여주며 불편함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장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서 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아래에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입니다. 먼저 녹차인데요. 녹차는 항산화제와 카테킨이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켜주고 팽만감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장내 가스를 줄여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몸이 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생강차도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때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내용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장내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콤부차도 좋겠습니다. 콤부차는 차나 설탕, 효모 및 박테리아 배양균 등으로 만들어지는 발효 음료인데요. 아직 콤부차가 팽만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팽만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콤부차는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최종 음료의 당 함량이 낮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인데요. 물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내에 박테리아가 발효를 통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변비가 개선되고 팽만감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먼저 양배추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련동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은 위장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비타민K와 아미노산, 메티오닌 요도체는 장내 염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인데요. 비타민A가 많아서 장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염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도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즙을 섭취하면 배변량이 증가해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는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위도 좋겠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리류도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에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인데요. 펙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대장균 등의 유해균을 억제해주고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해 물질 등을 들러붙게 한뒤 배출함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벚꽃 타령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기를. 행복은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식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네, 조만천 가수의 진달래, 연달래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이며 항균이나 항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비타민C나 비타민B6, 알리신 등의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확장과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인데요. 마늘과 레몬은 함께 먹으면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는데요. 레몬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로도 감소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레몬과 마늘을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에는 레몬 갈릭 치킨, 그리고 레몬 마늘 새우구이, 레몬 마늘 소스 등이 있겠습니다. 파인애플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 효과가 높아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비타민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는 파인애플 마늘 볶음, 그리고 파인애플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딸기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딸기에는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늘과 딸기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딸기 마늘 주스, 그리고 딸기 마늘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아보카도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높겠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마늘과 아보카도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에는 아보카도 마늘 샐러드, 그리고 아보카도 마늘 버터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면역력 강화와 소화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망고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아지며 망고와 함께 만든 요리에는 망고 마늘 샐러드, 그리고 망고 마늘 스프 등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다섯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0: CCTV 확인. 털컥.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교철의 얼굴은 삽시에 굳어졌고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교철은 격정에 차서 상대를 불러보지만 들려오는 건 삐삐 하는 소리뿐이었다. 극도의 혼란스러움에 휩싸인 교철은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그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없었다.
1: 무슨 일입니까?
0: 얼굴이 굳어진 교철에게 오 형사가 묻는다.
1: 범인이었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돈을 준비하라고, 1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남영사, 방금 최규철 씨와 연결돼 번호의 위치를 추적해봐. 지금 당장!
0: 오 형사는 조하영의 사건으로 잠깐 말다툼이 일었던 후배 형사에게 명령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후배 형사는 평소 하던 대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열고 한참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곧바로 소리 지른다.
1: 서울 신도림 전철역 2번 출구에 설치된 공중전화입니다.
0: 실종 진단반은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것과 더불어 요괴 납치범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기에 통신사를 걸친 위치 추적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다. 때문에 상대의 휴대폰이 켜진 상태일 때면 상대의 위치와 이동 방향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공중전화인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1: 지금 당장 신도림 전철역으로 간다. 가서 CCTV를 확인하면 법인 잡을 수 있을 거야.
0: 오 형사는 흑색의 잠바를 걸쳤다.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 찰나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온다.
1: 오맹서, 어디로 그리고 비가나? 범인 잡으러 갑니다. 뭔 범인? 아직 용의자도 확보하지 못했어. 근데 뭔 범인? 최은혜, 유괴범이요. 최은혜?
0: 50대 남자는 금시 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오 형사를 부른다.
1: 최은혜고 나발이고 난 그런 유괴범을 잡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 당장 들어와. 유 팀장님, 한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들어와. 우리 팀 전체가 옷 벗는 꼴 보기 쉽지 않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이봐요, 당신 뭡니까? 오 형사님께서 아이를 구하러 간다지 않습니까?
0: 옆에서 지켜보던 교철이가 다가와서 50대 남자의 멱살을 다짜고짜 잡는다. 평소 약하기만 하던 교철도 궁지에 몰리자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 난 여기 실종 전담반의 담당 팀장이요. 그런 당신은 누구요? 난 은혜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0: 얼핏 봐도 50대 남자는 오 형사보다 계급이 높아 보였다. 교찰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 형사를 움직이려면 이 눈구렁이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잡았던 멱살을 놓고 순종적으로 나왔다. 교찰이가 꼬리를 내리

0: 는 모습을 지켜보던 요 팀장은 비꼬듯 씩 웃는다.
1: 다들 모여 회의 소집한다. 조화영권 강력 이 팀에 남겨서는 절대 안 돼. 조화영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우리 팀 전체를 해산시키겠다는 말과 같은 거야. 지금 우리 팀은 위기를 맞고 있어. 실종 아동은 많아지는데 해결된 사건은 거의 없는 실정이야. 조화영 사건은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야. 여론에 노출된 사건을 우리 손에서 해결 못한다는 건 우리 팀의 무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조화영의 납치범만큼은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한다. 그 사건은 이미 강도 이 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경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 우리 팀과 강력 이 팀의 합동 수사를 지시했어. 하지만 난 우리 팀에서 먼저 범인을 잡아낼 거라고 확신해. 반드시 그래야 해. 그러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에 임하도록.
0: 유 팀장은 말했고 오 형사는 벌컥 화를 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요란을 떠니 화가 날 만도 했다.
1: 자, 갑시다.
0: 오 형사가 굳어있는 교차를 이끈다.
1: 이봐, 오 형사.
0: 유 팀장이 오 형사를 부른다. 하지만 오 형사는 유 팀장의 부름을 뒤로한 채 교철과 함께 강동서를 나온다. 오 형사의 차에 탄 교철은 쿵쾅쿵쾅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전철역 CCTV만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 긴장감과 희열감이 교차되었다. 범인만 잡으면 사랑하는 딸 은혜를 찾을 수 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빨라지면서 교철의 몸도 떨렸다. 오 형사는 교철에게 담배를 권했다.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데는 담배가 제일이었다. 교철은 담배를 받아 물었다. 라이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있는 힘껏 빨아들였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피워보는 담배였다. 18살에 담배를 배워서 31살에 은혜를 보면서 끊은 담배였다. 긴 시간 끊고 살았던 담배를 교철은 길게 빨아들였다.
1: 담배 피는 솜씨가 서툴군요. 아침에 씻지 않고 나왔나 봐요. 얼굴이 초초해 보여요. 눈이 퍽 꺼져 들어간 것이 지난밤 자지 못한 것도 같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 알지 못할 겁니다. 아주 피를 말리는 일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이기도 하죠. 유괴 납치는 인간 사회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잘 알지도 못하다니요.
0: 오 형사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허구픈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어느덧 굳은 상태로 변해 있는 교철에게 오 형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20분 후 오 형사와 교철은 전철역에 도착했다. 관리 사무소에 도착한 오 형사는 CCTV에 여기저기를 체크하면서 작업 중에 있는 직원에게 형사증을 내보였다.
1: 오늘 오전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CCTV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2번 출구 쪽입니다. 2번 출구 쪽이라 8번 CCTV를 말씀하시는군요.
0: 직원은 능란한 솜씨로 2번 출구의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공중전화 5대와 더불어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1: 잠깐!
0: CC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오 형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 서류와 더불어 직원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1: 여기 이자!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잠바와 청바지를 입은 이자! 이자가 범인이야!
0: 오 형사는 영상 속에 있는 한 사내를 가리켰다. 교찰은 오 형사가 가리키는 사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을 소유한 남자는 뒷모습을 보인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는 검은 가죽 장갑이 끼어 있었다. 사전에 CCTV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다.
1: 2012년 3월 16일 9시 16분 23초라. 최규철 씨, 휴대폰 잠깐 빌려줄 수 있나요?
0: 오 형사는 화면 속의 시간을 체크하면서 교철의 휴대폰을 요구했다. 교철은 두 말 없이 휴대폰을 넘겨주었고 오 형사는 수신번호에서 범인이 전화해온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통화 시간을 보니 9시 16분 21초부터 9시 16분 27초까지였다. 그러니까 범인은 단 6초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돈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교철에 여보세요란 말까지 더하면 범인은 4초나 5초 사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이로부터 오 형사는 범인의 말투는 빠른 편이라고 확신했다.
1: 놈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말투는 어땠습니까?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2: 빠른 말투였습니다. 목소리가 웅웅 울리면서 째지는 것 같은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음성 변조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변성된 목소리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일반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1: 범인이 뭐라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2: 당신 딸 은혜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내로 1억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1: 유괴범이면서 존댓말을 하는군요. 상대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해 반말을 쓰는 것이 유괴범들의 일반 패턴인데 이상하군요. 범인은 수양 있는 자거나 혹은 조직에서 아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를테면 회사원인데 회사 내에서 일반 사원의 직책이므로 늘 존댓말을 써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지요.
2: 범인을 두고 수양 있는 자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1: 꼭 무식한 사람들만 나쁜 짓을 한다는 법은 없죠. 오히려 신사인 척, 숙녀인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형사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시종 여일하게 CCTV 화면을 바라본다.
1: 다른 CCTV도 확인해봅시다. 검은 모자, 검은 짬바, 청바지에 이 남자 스캔 따서 동선 따라가면 얼굴을 스케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놈은 용이 주도해요. 화면에 잡힌 시간이 9시 16분 19초로부터 9시 16분 28초까지로서 경고한 시간이 9초나 됐는데 얼굴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군요. 혹시 CCTV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운 좋게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걸 안다면 이 일대를 훤히 꿰뚫는 자일 것이고 모른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0: 오 형사는 말했고 교철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른다.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자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다.
1: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0: 오 형사가 카메라 화면을 조작하는 직원에게 말한다. 직원은 오 형사의 말대로 CCTV의 화면을 조작해 나간다.
1: 9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번 출구에서 들어왔다가 공중 전화가 있는 8번 영상에 찍힌 게 전부예요. 출구를 벗어나는 바깥쪽에는 CCTV가 없습니까?
2: 네, 없습니다. 외부와 인접된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1: 젠장.
0: 직원은 성심껏 대답해줬고 오 형사는 답답함에 그만 화를 내고 만다.
2: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범인은 못 잡나요?
1: 걱정 마세요. 범인은 곧 잡힐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큰 수확입니다. 첫째로 남자라는 것이 확보됐고 둘째로 보통 키니 168에서 173의 남자라는 것도 아 그리고 통화 후 걷는 모습으로부터 볼 때 30에서 40대의 남자라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범인에게로 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2: 조급해하지 말라니요. 형사님은 지금 바다에서 바늘을 건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반은 남자이고 쫙 깔린 것이 보통 키에 3, 40대 남자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누가 범인이 될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1: 아하, 믿지 못하겠지만 모든 수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하나 축소해가는 것이 수사의 과정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0: 오 형사는 말했고 규철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관리사무소를 나간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시내버스를 탄 규철은 버스 유리창 너머를 통해 보여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1억을 마련해야 하는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